0: toc toc.
1: Qui est là?
0: C'est mon petit prince inter.
2: Chang'e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